0: 최슬자네 대롱 짜자 풍속이 되게 최 양나 랑도 죽사 양나지다 풍속이 또 풍속이 되게 최디디 아니 최다 가서 있어 최최 자 디지르자네 롱 접어고 다 아니 랑저 되게 자유주 동아 담이 디 권배 탈래야 아니 그게 롱 제제 풍속이 최디디 아니 나오는 신다 대바 메드베 지다 나오는 쇼르베 다니엘도 말한저다 능수다 신주 리아다 꼭 간다 지금 아태기 즘바로 숙성부지고 용기여바 인류자네 딱대 바 말았어야지 딱이 거 가서 가서 그래 년부디 그래서 저거를 쓰려나 빼나 말한저다 치수쟁이 쳐디디 치수쟁이 쳐디디 딱 말한저래야 지금 그게 유태단테 체네 아니 용어 남시순 뒤니 유용수 죄배 다 잭바 텔레 때네 아니 소아 다 텔레 때네 아니 지금 차당으로 게임도 와 봐 자 니네 이번 인도산에 다어 어 유디게 때 리아지 숙자 치료 이제 가다 강피게 다 차 인도산에 그 지금 유디 유디 뭐네 거래 가서 우리 그게 그래다 유기응원의 지금 상보다 면배 지금 배 캐주얼로 배 속도부로 지 여자분 시기 남주로를 샤체 뒤 겐배 차단해야지 그 차용도 알아봐 대응업이 내 소리야 수저 지지 최디디 상말로 거 가다 지금 랑랑 징행기 똑같았던 텔라 아니 코라 대응응원의 아니 똑배 신유로 코라 대응응원의 준비해봐 디디니 민데 따베 권에 두테베시리 실자네 코라 유리야 지 축도로 보게 여대에 난대에 상에 베 축도로 여대베 아테게 즈버고 또 숙숭을 하시도가 자 디디 인도산에 가서 우리 순진이 유동에 다 저기 담에서 아주 숨게 바래 순진이 유동스러니 숨어 여야래 숨어 매번 말했대 이네 숨어대 랑 진지기 똑베 낭샤잠레 마도 코라 그게 가서 그래 짐난 짐바다 더니 타대도 줄땡에 제 타대바 찌기 코라 랑자와도 코라 랑수 툴땡에 찌기 숙저 지지 취해야 말이 진짜네 캐마시도 와 그 사람들 나오고 또 숙자 안 돼 자 진짜 인도산에 숙진 이동 취해 다음에 좀 숨겨 말이
1: So however among the Buddhist schools, the two latter schools, the mind-only school, Chittamatra, and the middle-way school, the Madhyamaka, they not only accept the concept, the doctrine of no self of person, but also, in addition, they also accept no self of phenomena. And there is a significance for this, because if you confine your understanding of no self only to the person, then although it is tremendously effective in countering any experiences of attachment and craving and so on to objects, but they are in relation to one's own sense of selfhood. However, here the negation of selfhood is only confined to the subjective the person or the being that undergoes the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things. So therefore both mind-only school and Madhyamaka school extend this no-self understanding both to the person and also the objects of that person, so phenomena. And so phenomena here refers primarily to the physical and mental constituents or physical and mental aggregates of the person, and the person refers to the individual, the self. And so if we examine our normal perception of things, there is a kind of a belief in the validity of our perception of things. Things and events appear to us as if they have some kind of objective reality. They have some kind of existential status in their own accord.

0: Creating the insight into emptiness at the level of path of seeing, path of seeing or path of insight, and then the section where we read, likewise, there is no suffering, there is no ignorance, and there is no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so on. And this section explains the way of practicing emptiness at the level of path of meditation. And then the next para, which reads, paragraph, therefore, Shariputra, since the Bodhisattvas have no obtainments, they abide relying on the perfection of wisdom. That section explains the practice of emptiness at the level of the last stage of the 10th Bodhisattva Bhumi, where the Bodhisattva is abiding in the meditative absorption called the diamond-like meditative absorption.
1: Sata lamga pe cholam ne chene ene kaso da lamga da ta da de tejin gi ni sa chu sen di di ya omo omo ne komo komo pho ya di nyam sha ne gro pho du ya re to ba ya pho ya di chene da chene da nyam sha su sa ne ka da tu ni ne nyam sha bu nyam sha da zo di gan ro de ge ya re So, today in my Indusane, Solam Negola, that near Labe, Azure, Tunilia, she been a Gumjung Sana on the term Avache. She that Tujung Shirov, she some Jung Shirov, she the Negatane, Father Tunilia, a combat Shigiari, Tanga, the old number Jibina, the same Maji Hune, Tunig Dawat, Kitigar, Tunig Dawat, Trojani, and it jammed a bit, Shandaman Dawaji, Topshamuya. 다가는 시기 딱 인중 삼아 타바 되는 걸로 몇 점만 인 뭐지 쇼쇼 뭐지 한데 용도가 대장배 딱 인지 대장어 쓰는데도 간다 동리가 따라 좌전에 배 인지 샤다면 되고 또 떠붙이 뭐야 다디 된된 영사래 그다 디 간다 동리가 따와 응을 때에 이 전주 쌤 교수도 이리 동리가 따라 좌전에 또 떠든 데 뭐지 형에 용기여봐 이들 산에 아니 간다 전주 쌤 디 제일 때에 나 지금 원인이 뭐냐? 나 동의 다 응을 깨쳤대. 레디 이내 안 되지. 그다 섬중다. 이제 내가 타는 마다 배지 가쇼를 배 뇽 뇽한테 뭐 소리 배다 다 해줘봐도 좋아요. 이내 가다 동의를 공중도 더 맵지. 자단 니 동의를 미국 공중 가쇼를 보게다 더비하게 주소를 넣어봤자 이제 자네 소람시 주소 야다 럽대다. 다 이내 야 전에 주소 내버려 야 그러미 이내 처진에
2: 그러면 아니 가래다 대나가 나와요 높지 간다이니 동번이 레베 출을 추셔 보신도 이니 가수로 유유제 다음에 데니 로데아노 간다베 니스나에 니나 타라베 로베 다 어떤이 그 가수로 그게 냠냠 튀는다네 아니 타버리지 아니 돈엄톱 사탕웨이 시톱 다드네 아니 가수로 그게 이미라 다진이야 아니 에지 뇽무 거르고도 주하나 마 뉴주 거르고도 주데마 치체 아니 마다서드니 니글이야 뉴주 거르고 리베리베 파빵체 엔데네 다 사튠베 기지 타마스네 인다도 사 사게베 기지 타마스네 인다도 하다 데네 그 타네 아니 뉴주 인념 보신다 뉴주 빵 봐 데네 아니 다섯스문 니글이야 다 동유 따베 로베 터릉다 슈슈슈 철로 되겠지 Jenny, any kind of Nunjuki Shave, Yumungi Shave, Adaji Shishiva, Shishiva, Padjang, Donna, Dining Mutadu is a bit too much. And I don't know the word, Dining Mutadu is a bit too much. Other Dindidi, any, Tennis Sani, any,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안 돼. 이 캠블 멘젤 표고 우수심 되게. 다 멘젤 표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제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 좀 봐요. 이

0: 보디 장조람 람바지 미조진디 솜지 공바도바 당세 대지와라 민네지 툭툭된 거죠. 우루
1: 나나멘데라 네야다리야 미 뭐야 이 당도 가리 당래, 루베 당래, 야롱에 당래.
2: 루베 당래가.
1: 지금 랩다.
3: His Holiness was asking Kempo, you know, whose style of chanting the tune is this? Is it Bhutanese or is it Nyarong, which is where he's from?
1: 셈숙시, 셈숙시. 어디 도둑세? 나한테 막 아무디야. Oh, yeah, that is. Yeah, that's same years, daddy. Sanjay Chugi, then you would read. That's a good. 년도기 다 년한 걸 남들 이리 자주 쓰는 게 온전 잡으래 투문 걸 남들 이리 다 되네 무시디 다 자주 쓰는래 다 되네 상하 도시 태국의 초가 이리 자주 쓰는 게 친루기 럽자 지당 사과라 이네 실하게 다 냠네 자도 단식지디 다 배지 상하 초가디 샤 초야 레샤 사진에 이번 인류산에 산지의 최 영수 소과디 전주구 생부 원조다 애는 무시 죽 나리야 뒤대비지 다시 샤토우리
3: generating bodhicitta the awakening mind is really the essence of the Buddha's teaching and the Buddha's teaching and the path as well so one can say that all the various elements of the practices that are presented in the teachings of the disciples' vehicles and the self-realized one's vehicles, all of these various elements of the practices presented on those scriptures can be viewed as preliminary.

0: 그게 다노살라 아더 사이제 캠부지 콩 샤부주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라데레벨 그걸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수리선으로 연대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펠리아 냐론리아 캠부 아추스니 콩 제룰리아 셰야 중타주리 둔다 지금 나로리아 코랑게 구분 배트칼데 아 예체 내가 그때 콩고 서로 답변 미스코를 뺏 문사슈니 쇼지다 갈래집에 차례지래샤 서르야 로카시지 롬니 나브레사 그러나 자원님들이 그러나니 서르야 로존체 차브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 풀버레샤 제네오다 로니즈 콘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절이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뭐시 봐도 최저 지금 막무스 투죠 제네오 근데 용 중타절이다 다만 늦을자데 나란솔다 냠뇽도 요마르데 이네다 늦을자데 다 냠뇽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근데 니 용야데 코랑조 냠뇽 더스지 깨야게 가서 그게 담아 냠뇽 난다 충벌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꼭 쿵댕이 붙지 디 쿵 똥세 너도 규지디다 그 찬댕인데 붙지 가서 롤지 레이브도 와 자 딘데 체인도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즈뜨라 소지 담해버지 에네 도지댕이 내리야 에네 졸람 땡직 내 송대 송소하는 지진에 졸람 내 에네 얘기 비교 가서 우리 세미지 시비 이신권도 제재보도 튠실리아 침바 튠실리아 응원도 전에 되는 거 봐서 상계네 디펜제 상계는 잡아 임버스니 디디 다 태고 투무 원도 전 디제마도 구시 등이 다 상계지 가서 그게 전주 선배 때 누에 그도 는 제시 견시 한번 넘신 시기 다 구시 등이 시면 아니 제시 주다 가고 그래 자 이제 이 인도 이니 도세 사무스타 인도 다 전주 선배 때 누에 송샤기 구시 등이 초고 주고디 론주 속에 아니 다구이 가서 그렇게 주변 대가르신 것다 론주 속에 구세야디 이시 추구 인데 가서 그렇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론주 속에 구세야디 추구 뒤지 인래 아니 그게 샤르다 버치다 초구 주고 세야디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기 아니 구이 잡아 샤르다 버치기 대자화 용서디디 아니 이시 추구스네다도 모니구스네다도 간다 샘런신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타다 그게 빵베 아니 자연에도 된데게 모니지 꿀에 다 샤댕이지 근데 이 꿀이 더니 샤데 이 신의 지 삼는 날이야 지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그 대셔들이야 삼다 이도 샤는도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n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aolong lineage to Dingwu Kenzo Rinpoche, Dalun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Dalun Shapur Rinpo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0: これ単語でまあパムラーメンに売るさね。えね、こまたパンプルジナロレシオルコタモニュツヤジュンギ。だってペジショルコニシュザンがパンプチクスティビナ。さだパンプチクシャディアレ。パンプチナメラメラヤバレ。だショルコスミジスティアンパンプチヤンロボ。だんでショルコニシュザンがパンプチクスティビ、パンプ、だパンプタンボン、パンプチティティネンゴツ。じゃあパンプティパンプラーメンやで、だ、デンジュルタムシャンダリア、ロザレンゼ。さだでパンプティングゴデミューアシティ、パンプシェブマシス。リュウスルトシュシュウでタムドア、リュウツツツ、リュウタンボウ、リュウニボスのジャネ、リュウシェヤタス。ナスモドア。チェネダワ、ディアンダ、パンプチ、ショロニシュサンのパンプチクシベタ、パンプ、パンプタンボスネムド、パンプティネ、パンプチクソンインバレ。난 너는 시진 냥아바신 슈 셔러니 슈쟁아 예데브레도와
1: And then in the Tibetan text immediately after the translator's salutation there is a statement which says that this is the first segment or this is one segment or pampo the significance of inserting this number of segments in the Tibetan translations was toensure that in future no sort of corruption occurs in the text, no addition or exaggeration occurs in the text. So to ensure the correct length of the text in the text itself, the number of segments were inserted, and there are different ways of counting this segment. For example, one system is to count.For every 25 verses as one constituting one segment. And generally speaking, the segments, the number of segments were inserted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segment. And then if there are different chapters, then the chapter titles come towards the end of the particular section. So here in this Heart Sutra, since this is a short text which has 25a length equivalent to 25 verses, it is seen as having one segment.
0: That is, Thoma, that Shungdun, Chabala, any Don Jung, Lingshi, Lingshi, Lingshi, Tumu, Tumu, Nisha, that Lingshi Tumu, and Tella, Digger Dagger Taba Tujinas, that Duba Botigi, Dagger Taba Tujinas, any Jum Dende, Yavoko, Chago Pungujala, that.가수를 배게 산지 좀 된데 네 아니 개별 그 작업 분부제라 아니 콜 단 너네 집 분수 방관 됐어 알아 다 시에 초그래 나다 아니 또 뭐 분수 뭐 좀 된데 이게 네 분수 뭐 작업 분부제라 아니 콜 분수 뭐 아니 결론 그 긴 주침 못한 순수자네 결론 순한데 해지 탄탄백결론 또 탄탄백결론이 있어요. 단서 결론이 나서 오는 탄탄백결론을 쓰이니 되게 다 다 준비 긴뒤 첨부해야 돼 장기 기절이야. 다 준비 이런 몇 구수 좀 되게 기절이 되겠지. 다 준비 이제 당망부터 다 준비 결론을 긴뒤 첨부당했어. 대신도 이제 미 단전다 흡유 단전기 이제 장주 선바. 전주 선배, 아니 김준 선배 당스, 아니 탑직도 쇼대에 쏜대, 다 초감 직접 직도 쇼대에, 전화로 직도 쇼대에, 다디 투모가 링시대, 다 투모 많이 밀링시대, 넌 다게 투모 밀링시대, 대에서 좀 된데 삼문 나와 시자 왔어, 삼문 나와 시자 왜 쉬게 남는 게 등에서 그냥 뭐 쇼소, 어디 이번에?
1: Now we start from the reading of the actual text. And then the text begins by presenting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teaching. And there are two different contexts. One is the conventional context in which the text evolved or originated. And then there is the uncommon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text. So for the common origin of this text, the common context, we read,Thus have I heard once, the Blessed One was staying in Rajgir at Vulture's Peak, along with a great community of great monks,